0: 전샤라인다 류청 다치라인을 세우는 것 류청 윤샹 류청 시리키트 신장을 크리간 시기름 시키는 무연 전샤라인도 살막 주먹한 돈지 다치라인이 사그레신의 스프릿 마리프트 온데 시키 다치보단 여우로파 스토브디케 의결할라시트룹 세우는 것 류청 윤샹 다치라인을 그석성은 0991 시기름이 옅다 얕미샷다 777개 텔레폰 끌 맞사 소람
1: 브리즈 옅다듯 핫나시 산앗 라디오스톤 프로그램머들이 할 미눗 할 세컨 스즈게 한가라 프로그램머들입니다 스즈 이히티아즈도 퓨처라 우즈마이도 107.4 Qatnash San'at Radiosi har vaqt siz uchun atroflik mulozamat qiladi.